0: 남에게 너그럽기가 어렵습니다. 하찮은 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을 나중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친절하고 즐겁고 동정적이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 무슨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봐야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0: 가급적 약속을 하지 말되 일단 약속을 했다면 성실하게 지키세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믿게 해야 합니다.
1: 즐거워하세요. 내가 하찮은 일로 아파하고 실망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의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 다른 사람의 기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성공이 더욱 달콤한 법입니다. 지금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쓸모없는 날은 웃지 않는 날입니다.
1: 믿음의 양에 따라서 그만큼 젊어지고 의심의 양에 따라 그만큼 늙어갑니다. 자신감의 양에 따라서 그만큼 젊어지고 두려움의 양에 따라서 그만큼 늙어갑니다. 희망의 양에 따라 그만큼 젊어지고 낭망의 양에 따라 그만큼 늙어갑니다. 항상 새롭게, 항상 즐겁게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남에게 너그럽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글 감동이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빈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가꾸는 데에는 생화만한 것이 없습니다. 향기로운 꽃을 꽃병에 한아름 꽂아 놓으면 기분이 절로 산뜻해지는데요. 하지만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아쉬운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향기로운 꽃을 좀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활 꿀팁 코너에서 준비했습니다. 꽃을 조금 더 길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줄기 사선으로 자르고 물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갈아줘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철화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꽃을 꽃병에 꽂기 전에 줄기 끝을 1cm에서 2cm 정도 사선으로 절단하면 물 흡수 면적이 넓어지고 운송 과정에서 막힌 도관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물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합니다. 꽃병의 물은 최소 이틀에 한번 가능하면 매일 교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때 꽃병 내부도 깨끗하게 세척해 미끌거리는 세균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끌거리는 줄기도 닦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차가운 정도가 적절하며 정수기 물이 아닌 수도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잎이 물에 잠기면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서 물이 탁해짐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보존제를 사용하면 물 교체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답니다. 매일 물 갈아주는 게 번거롭다면 시중에 파는 꽃 보존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존제를 넣으면 사나흘에 한 번만 물을 갈아줘도 충분하겠습니다. 종종 꽃병에 설탕이나 동전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탕은 철화의 에너지원을 공급하지만 설탕만 넣으면 세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항균 성분과 함께 사용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설탕 소량에 식초나 레몬즙을 몇 방울 추가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구리로 만든 동전을 넣으면 항균 작용을 한다는 말도 있지만 현대의 동전은 구리 함량이 낮거나 표면 코팅이 되어 있어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0: 마지막으로 락스를 소량 섞으면 미생물 억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락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락스를 4분의 1 숟가락 정도 섞는 것만으로도 미생물 억제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레몬즙이나 설탕, 식초 등을 첨가하면 꽃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꽃병을 두는 위치와 주변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일 중에서 사과나 바나나 등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서 꽃의 노화를 촉진하므로 꽃병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나 난방기 바로 앞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직접 닿는 위치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 환경도 피해야 꽃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도명일 가수가 부릅니다. 부채 타령.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인연의 향기, 태승호. 어느 날 거리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서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수십 년 세월이 젊은 시절의 풍모는 빼앗아갔지만 소탈하고 유머가 있는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짧지만 진솔한 말들을 주고받았다. 나는 우리의 인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대화임을 느꼈다. 비록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짧은 만남은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내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었다. 기나긴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마주친다. 그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깊이 새겨지는 인연도 있다. 그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긴다. 아련한 기억이 될 수도, 삶의 무게가 담긴 교훈이 될 수도, 또 언제 떠올려도 따뜻한 미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남겨진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진과 헤어진 후 나는 계속 길을 걸어갔다. 발걸음이 이전보다 묘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어느새 싱그런 봄빛 같은 따뜻함이 스며들며 퍼지고 있었다. 길가에서 안면이 조금 있는 사람과 마주치며 주고받은 눈인사와 스치는 미소는 마치 오래전에 있었던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들 자체가 나에게 사소한 것 같지만 소중한 선물임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도 따스한 햇빛이 비추는 유난히 맑은 날이었다. 나는 불화통화 강가로 산책을 나가려 집을 나섰다. 길가에 이름 모를 나무에는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조금 차가운 바람 속에서 봄기운이 서려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변을 건너라니 온 세상이 봄빛에 쌓여 흐드러지게 피어난 것만 같았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그 옆에서는 삶의 여러 모습이 화암처럼 펼쳐져 있었다. 어린 손주의 손을 굳게 잡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세월의 따스함이 스며 있는 것 같았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강바람을 타고 저 멀리 퍼져나갔다. 발길이 닿는 대로 한가롭게 둘러보며 천천히 건너라니 지나가는 모든 얼굴에 맺힌 봄날의 평화로움이 조용히 내 마음의 언덕에 스며들었다. 서두름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빛과 숨길을 만끽하는 것이 삶의 본래 경지가 아니었던가. 뜨거운 햇살이 점점 강하게 강물 위의 금실을 수놓으니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디어졌다. 이 여유로움 속에서 나는 비로소 봄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시간 자체의 아름다운 무위임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나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가 가까워질수록 오래된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도 나와 같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미소가 오래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이 짧은 한마디에 수년의 시간이 꿰뚫리면서 우리는 마주서서 서로를 살짝 훑어보았다. 옛날에 항상 입에 달고 살던 익살스러운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여유는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나 역시 그에게서 예전의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진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흰털이 보였고 눈가에는 나와 비슷한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은 우리에게 주름과 흰머리를 선물했지만 그 세월을 견뎌낸 니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움도 함께 안겨주었다. 우리는 길가의 벤치에 잠시 앉아 옛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한장한장 추억을 되살렸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한 마을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 무더운 여름이면 동네 골목길을 누비며 밤새워 즐기고
세상 모든 것을 품은 듯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꿈 많은 청년들이었다. 앞집 처녀와의 첫사랑과 시련의 쓰라림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만 동시에 뒤돌아보니 아득히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제 우리는 황혼의 언덕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고향을 떠난 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지만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걱정하며

깊이 파고들지 않고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단지 너도 여기 있었구나.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대화는 마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과 같았다. 누군가는 지나칠 수도, 풍경의 일부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발견한 나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작은 기적이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나는 모든 만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깊은 인연은 사랑과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스쳐가는 인연은 우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길을 걷다 마주친 로인의 미소, 고속열차에서 우연히 들은 누군가의 고백, 길가의 커피숍에서 마주친 고양이의 눈빛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옛 친구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각자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았다.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는 친구와 나눈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긴 여정 속의 작은 휴식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겠지만 그 모든 만남이 오늘처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네, 구레노 가수가 부른 노래 세월아 잠깐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리처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런던시 동쪽 템즈강 보안에는 노르만 건축 양식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바로 유명한 런던탑입니다. 런던탑은 튼튼한 요새이자 황실 행궁이며 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감옥입니다. 런던성과 런던탑. 런던성은 기원 1세기 때 로마인들이 템즈강 류역에 무역시장을 안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자 로마인들이 템즈강에 다리를 놓으면서 양안의 교통이 활성화된 데서 시장은 점차 번화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무역시장의 토대 위에서 도시가 차츰 생겨났는데 런던 예성은 바로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영국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런던에 그들의 문화를 깊이 심어놓았습니다. 기원 11세기에 건설된 런던탑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런던탑에서는 노르만의 건축 품격이 짙게 풍깁니다. 노르만 품격은 바로 로마 품격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부분입니다. 거칠면서도 순박하고 대범함이 돋보이는 유목인들의 건축 양식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건축 품격과는 거리가 먼데 런던탑이 바로 유목인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중세기에 이르러 봉건사회 제도는 점차 성숙되어 갔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질서와 공고한 봉건제도를 건립하기 위한 필요성과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1066년 노르만 공작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그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먼저 정복지에 수도원을 지으려고 타산했는데 갑자기 정복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위험을 보여줄 것이 필요함을 느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런던탑은 바로 이런 원인에서 건설됐습니다. 런던탑은 런던성을 통제하고 보유하기 위한 보루이자 강력한 통치력의 상징입니다. 런던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 위치에 있는 건축물이 바로 백탑입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성의 여러 건축물들을 통틀어 런던탑이라 불렀습니다. 보루, 왕궁, 그리고 감옥. 탑은 모두 유백색의 돌로 쌓았는데 윌리엄 1세가 1078년에 건설하기 시작해 1097년에 윌리엄 2세 때에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런던탑은 큰 석회석을 가공해 장방형으로 쌓았는데 탑의 품격은 거칠면서도 순박한 데가 있어 전형적인 노르만 건축 품격을 보여줍니다. 탑은 모두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28m이고 모서리마다 포대를 쌓았습니다. 탑은 평면도를 얼핏 들여다보아도 불교 직적으로 건설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면의 장벽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데서 사면 모서리의 각도 모두 직각이 아닙니다. 3개의 포대 겸 망루로 사용하는 보루의 높이도 서로 다른 바 서쪽은 32.6m, 남쪽은 36m입니다. 그리고 장벽의 두께도 일정하지 않은데 3m에서 6m의 큰 차이가 납니다. 장식이 없는 겹층 장벽과 작은 창문은 탑을 지키기 위한 기능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소하게 꾸며진 탑 내부는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고 암흑했던 중세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됩니다. 성의 매층은 널판자로 바닥에 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는 얄딸한 햇빛이 들어와 어둑스레한 방안을 조금 비춰줍니다. 이 작은 창문은 워낙 궁수들이 활과 쇠뇌를 발사하는 공간으로서 햇빛과 통풍 효과와는 무관합니다. 탑의 중심부에는 회의실과 접대실 그리고 성 요한 례배당이 있습니다. 성 요한 례배당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례배당입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서는 예배와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벌이는 외에 비밀회의를 열기도 합니다. 왕실 공간으로 사용되는 탑 중심에는
짧고 실팍한 노르만식 둥근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는 부채 모양의 간단한 부조가 있습니다. 기둥 옆에 기다란 행랑은 여왕과 귀부인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회랑의 천장에는 작은 틈이 있는데 틈 사이로 햇빛이 흘러들어와 이쁜 여인들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가느다란 햇빛은 오히려 왕실 공간의 검은 그림자만 더욱 크게 드리워놓을 뿐입니다. 런던탑은 왕의 궁전으로서 의미가 사뭇 큽니다. 국왕은 즉위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런던탑에서 생활합니다. 런던탑은 건설되어서부터 5세기를 내려오면서 영국 왕실의 행궁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반역자와 마지막 죄인. 런던탑 요새에는 공포를 자아내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국왕 리처드 3세는 일찍 이 잔디밭에서 많은 죄수들을 처형했는데 가장 먼저 처형당한 죄수는 푸아스틴 기사로서 그는 1483년 회의 중에 갑자기 반역자로 몰려와 이 잔디밭에 끌려나와 처형당했습니다. 리처드 3세는 그의 목을 베어 레베당의 마루 밑에 파묻었습니다. 100년 후 사람들은 그의 두개골을 시체와 함께 묘지에 이장했습니다. 런던탑은 무서운 감옥입니다. 수백 년 내 얼마나 많은 왕공 귀족과 정계인사들이 이 감옥에서 혹형을 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수감된 죄수들의 모두가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런던탑 서남쪽 모서리에는 수문이 있는데 이 수문은 요새의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당시에 판결을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죄인이라면 꼭 이 수문을 통해 런던탑 요새로 들어왔습니다. 해가 서산에 뉘어뉘어질 때면 총애를 잃은 황후와 비빈들 그리고 죄를 지은 대신들이 배에 앉아 이 문으로 들어와 햇빛 한 점 없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런던탑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찍 런던탑에서 공상사회주의의 비조이며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가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을 반대하고 헨리 8세가 영국의 최고 종교수령이 되는 것을 견결히 반대했습니다. 헨리 8세는 확실히 왕의 지질과 인간성이 매우 결핍했습니다. 그는 이 런던탑 안에서 제2왕비인 앤리를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해해버렸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왕비인 캐서린을 살해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런던탑에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퇴시킨 영국의 여웅이고 인재를 가려내어 나라를 잘 다스린 엘리자베스 1세도 수감됐습니다. 또 에드워드 4세의 두 어린 아들도 수감됐다가 끝내 숙부인 리처드의 손에 살해됩니다. 수백 년 동안 런던탑은 듣기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부터 지금까지 런던탑

사업을 떠나지 못한 괴수가 있으니 바로 땅까마귀입니다. 이 커다란 땅까마귀가 런던 탑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대를 받아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땅까마귀가 런던 탑을 떠나면 런던 탑이 무너지고 왕조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땅까마귀는 대대손손 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총애를 가득 받는 땅까마귀는 런던 탑의 마지막 수감자라고도 불리우는데 혹시 이 마지막 수감자가 런던 탑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런던 탑은 박물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박물관의 병기 진열실에는 영국 역대 왕조의 각이한 병기들이 모두 소장되어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박물관에는 큰 갑옷이 하나 있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입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왕실 보물관에는 역대 국왕의 왕관과 지팽이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왕관과 지팽이는 왕권의 상징이자 영국의 보물입니다. 박물관에는 또 영국의 국보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아프리카의 별이라 불리우는 특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왕자라고 불리우는 붉은 보석이 있는데 지금 이런 보석들을 튜더 왕조 때의 제복을 입고 곰가죽 모자를 쓴 위병들이 주야로 지키고 있습니다.

런던탑의 특징. 1066년 정복왕 윌리엄이 세운 런던탑은 다음과 같은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런던탑은 런던시의 방어와 통제를 위한 경계 표지입니다. 수도 런던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런던탑은 사실상 새로운 노르만 왕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템스강 구비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런던시의 커가는 힘과 군주의 권력 사이에 중요한 경계선으로 작용했습니다. 런던탑은 그 방어적 구조와 수비대를 통해 도시를 방어하고 시민들을 통제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19세기부터 런던탑은 주변 지역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두 번째, 런던탑은 노르만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런던탑은 노르만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런던탑은 다른 어떤 건물보다 11세기 중반 노르만의 영국 정복에 따른 광범위한 영향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복으로 노르만은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국인 영국을 탄생시키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런던탑은 11세기 후반 혁신적인 노르만 군사 건축의 탁월한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럽에 남아있는 11세기 요새 궁전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화이트 타워와 13세기 후반과 14세기의 부속 건물들은 당시 국제적으로 군사 건축 기술의 첨단에 있던 여러 건축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화이트 타워는 노르망디에서 시작해 노르만 영토를 거쳐 잉글랜드와 웨일스로 전파된 정교한 성건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런던탑은 11세기에서 16세기까지 발전한 중세 요새 궁전의 본보기입니다. 헨리 3세와 에드워드 1세 때 지은 부속 건물과 특히 요새 내 궁전의 매우 혁신적인 발전으로 런던탑은 13세기와 14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성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비록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16세기 직전까지도 궁전 건물을 왕실 건물에 부속하여 지었습니다. 런던탑에 현존하는 궁전 건물들을 통해 중세 군주들의 요새 내에서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런던탑은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왕실 건물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드물게 남아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다섯 번째, 런던탑은 국가 제도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후 군주들은 런던탑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국방, 기록, 화폐 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역할이 포함된 몇몇 주요 국가 제도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런던탑은 13세기 후반부터 공공문서와 국왕 소유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17세기부터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왕관 보석을 통해 런던탑이 왕실 물품의 보관소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런던탑은 유럽 역사에서 역사적인 주요 사건의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런던탑은 유럽과 영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펼쳐졌던 현장이라는 의미야말로 런던탑이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누리는 지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노르만 정복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서의 화이트 타워는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질서의 힘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15세기의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이 이후 16세기에는 앤 불린, 캐서린 하워드, 제인 그레이, 엘리자베스 1세 등 4명의 영국 여왕이 이 탑에 투옥됐습니다. 그중 엘리자베스 1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타워 그린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곳에 투옥되었던 가톨릭 신자와 신교도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기록한 뒤부터 런던 탑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문과 처형의 장소로 인식됐기 때문에 또한 영국의 종교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명받은 런던 탑은 지금 박물관으로 변신해 해마다 250만 명의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흑의 역사가 드리운 성 런던탑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